조거리되어 이런 난 과장이 되어 자기 과장 와서 가야만 발목도 거리고 너와 상스칼 자르러 왕왕왕을 너와 졸 왕도 사고는 낭정은 왕하고